0: 교주 준호나니 남라 사명어보자
1: 나 옛버서 모지방 대리 애칭할라 사명어봐 애칭어시야 말라 나할라 비시 오케이 내가 돼 주두둥고 둘라 가리 뚝떠지 자타